0: 아, 야푸시.
1: 어, 크림. 마. 응?
0: 업, 남, 남, 남. 남,
1: 남,
0: 남,
1: 남,
0: 남,
1: 산.
0: 남, 끝, 남, 남, 남, 하하.
1: 마.
0: 남, 남,
1: 밥.
0: 남, 남, 남, 남, 남, 남, 남. 업, 남, 남, 남, 남, 남. 남, 남, 굿, 남, 업,
1: 에머넥,
0: 남,
1: 크랩,
0: 업, 하하, 남, 남, 남, 남, 남, 굿, 남, 남, 굿, 남, 남, 굿, 남, 아하!
1: 담아마!
0: 아아! 굿, 남, 도망!